0: 빵짱 예비쇼!
1: 내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빵가운 그 가밋 스플라이
0: 빵짱 예비쇼!
1: 무덤 필요한 인포르텐 루팔 끝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비쇼!
1: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쇼!
1: 마이 망가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카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
2: Choy, may kansi ka na, Choy?
3: Ay, toto, may arigid. Tsaka damo, gibisang utok-utok.
2: Mayo pang kansi mo, Choy. May utok. Ang ako nga ex, wala gid. Ginbayaan niya ko. Ginbaylo niya ko sa maslaw ay pasakon. Te, din daw utok niya.
4: There's more sa tanghali.
5: More sa tanghali.